0: 겨우와 갑이야. 불어 먹거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불어 먹거라. 무죄발에 무죄발에 무죄. 심바, 이 우리 리즈와 같이 대회 방콕 후보가냐 심바, 우쩍구두고 묻지마.